0: 무벤센 두리시마 서미얼구알.
1: 마바니 앞선 비 무벤 센주리는
0: 아즈라 앞선 비바나 자는 찍등대야 다네 바 지번 지폰가지 사디 메추정 에이 다즈르
1: 나무스카알
0: 아즈 다이미시 와하나 제 지번 버터블라 지우 비라트 나거 데키 폰가지 사디 메이고 티오라 गीतको साथमा तपाईँहरूलाई दिन चाहन्छु। गीत पछि भने म आउने नै छु।